한주민 방송국입니다.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 뉴스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훈촌시에서는 대러시아 고역 위치 우세와 정책 혜택에 의탁해 킹크랩 다국 특색 수산산업 발전에 힘을 집중하는 것으로 동북아 고급 해산물 집산의 새 고지를 전력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고종 대학 입시가 마무리되면서 여름방학 관광 소비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훈촌시는 대러시아 통상구의 지리적 우세와 정책 혜택에 의탁해 킹크랩 다국 특색 수산산업 발전에 힘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능 승격 전사슬 배치, 정책 지원을 통해 수산산업의 질적 향상과 증효, 집군 발전을 추동해 동북아 고급 해산물 집산의 새 고지를 전력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훈촌 동부가 신선 해산물 단지 림시 양식 기지에 들어서면 지능 림시 양식장의 맑고 투명한 물과 항온, 항산화 속에서 신선하고 통통한 킹크랩들이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천연 해수 양식은 가장 큰 특색 양점인데 이중 구조를 통해 원생태 해수를 저장하고 러시아 심해 성장 환경을 정밀하게 재현해 킹크랩 본연의 신선하고 달콤한 맛을 최대한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능 감축 시스템에 의탁해 전통적인 조방형 림시 양식 모식을 벗어나 수질, 염도, 온도 등 관건 지표를 전천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양식의 새로운 단계에 전면적으로 진입했습니다. 지능 림시 양식에서 전국 유통에 이르기까지 훈촌 수산산업 사슬은 지속적으로 연장되고 보완되고 있습니다. 현지 기업인 연변 핫상 어업수출입무역위원 회사는 전 사슬 운영 우세에 의탁해 끊임없이 투자를 확대하고 지능화, 표준화, 고급 림시 양식 기지를 구축함으로써 전통 수산 양식의 조방적이고 비효율적인 발전 모식을 철저히 혁신했습니다. 산업의 왕성한 발전은 효율적인 행정 봉사의 지원을 떠날 수 없습니다. 근일의 훈촌시에서는 대러시아 경제무역 전연의 우세에 입각해 킹크랩 다국 수산산업을 종점 특색 산업으로 육성해 왔습니다. 신선 수산물 전용 녹색 통로를 개통하고 사전 신고 예약 통관 모식을 시행했으며 7 곱하기 24시간 도착 즉시 검사 체계를 실행해 킹크랩 통관 시간을 1.5시간으로 단축함으로써 다국 유통 효율을 대폭 제고했습니다. 목전 전시회는 수산 관련 기업 19개, 전문 림시 양식장 915개가 있으며, 림시 양식장 총 면적은 7만 7,400평방미터, 총 림시 양식 능력은 2,830톤에 달합니다. 이 기초상에서 산업 도하기 문화 관광의 심층 융합도 추동해 특색 해산물 거리를 구축하고, 앞은 매장, 뒤는 공장, 현장에서 고르고, 즉석에서 조리하는 소비 전경을 형성해 훈촌 다국 수산 특색 명함장을 지속적으로 빛내고 있습니다. 개를 매개로 삼고 산업으로 도시를 발전시킵니다. 앞으로 훈촌시에서는 통상구 개방 우세를 확대하고 수산업 전 산업 사슬 부대 시설을 보완하며 산업이 표준화, 지능화, 브랜드화, 집군화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추동함으로써 동부가 다국 고급 수산물 집산 중심을 전력으로 구축하고 특색 산업의 질적 향상과 승격으로 현역 경제의 고품질 발전에 에너지를 부여할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고종 대학 입시가 마무리되면서 여름방학 관광 소비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훈촌시 각 풍경구에서는 학생 군체에 초점을 맞추어 저렴한 가격과 혜민 정책으로 청년 소비 시장을 활성화하고 문화 관광 산업에 큰 발전을 이끌고 있습니다. 훈촌 실크로드 발해 고진의 인기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고풍스러운 거리와 골목, 특색 있는 경관은 학생들이 사진 찍기에 특히 적합합니다. 민속 먹거리, 문화 창의 상품, 무형문화 유산 체험 프로그램은 가성비가 높아 학생들의 연구 학습 레저를 위한 인기 장소가 됐으며 몰입식 관광을 통해 발해 역사 문화와 변경도시 특유의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홍산구 독특한 지리적 위치 우세 의탁해 홍천시 종로조 특색 상품 판매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러시아식 간식, 다국 장신구, 민속 수공예품 등은 가격이 부담없고 디자인도 새로워 청소년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 여행 기념품과 선물을 구매하기 좋은 인기 장소로 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태풍 바위 외곽 환류 영향으로 홍천시에는 연속 강한 강우 날씨가 나타나 지질재해 위험이 크게 증가됐습니다. 군중들의 생명 재산 안전을 전력으로 수호하고서 홍천시 자연자원국 등 부문에서는 강우 전 점검, 강우 중 순찰, 강우 후 재점검, 폐쇄 순환 기지를 엄격히 시달하고 전구역 강우 후 잠재적 우한 복합 순찰을 조직 전개했습니다. 순찰 중 홍천시 자연자원국 사업률꾼들은 태풍이 지나간 후 지질재해의 잠재적 우한 지점에 종시를 돌리고 주요 간선도로 연선 등 지질재해가 발생하기 쉬운 지역에 대해 그물식 순찰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산체 신규 균열이 존재하는지 비탈면에 락석이나 토사 이완 징후가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사해 도로 통행 상황이 양호하도록 확보했습니다. 훈촌시 지질재해 기술 예방 퇴치 지탱 단으로서 중국 건축재료 공업 지질 탐사 중심 결림 총대에서는 기술 보장 사업에 전력을 다하는 동시에 평범한 시민들에게 장마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으므로 조기 경보 정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돌리고 재해 방지와 위험 회피 의식을 증강해 평안한 삶의 도전을 공동으로 수호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오늘의 과학보급 제시에서는 폭우가 닥쳤을 때 주의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폭우 예보를 가볍게 여기고 안일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지하실, 지하 주차장에 오래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물 웅덩이의 소용돌이 뚜껑이 없는 맨홀 구역에 가까이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무 밑이나 변압기 아래에서 비를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차량이 물에 잠긴 뒤차 안에서 그대로 구조를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깊은 물, 물이 범람한 구간을 무리하게 운전해 건너지 말아야 합니다. 폭우 중이나 폭우가 지난 뒤 산에 들어가거나 강변에서 캠핑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홍수 관련 소문을 함부로 퍼뜨리지 말고 위험이 해소되기 전 함부로 위험주택, 저지대 거주지로 돌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물에 잠긴 통전시설에 올라타거나 무모하게 물에 뛰어들어 사람을 구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훈촌시 하남가도 양광사배구역의 다채로운 여름방학 안전동반 즐거운 성장 예심위탁관리반이 그늘에 정식으로 개강했습니다. 이는 맞벌이와 관란 가정의 미성년자에 대한 여름방학 돌봄 난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해주고 소년 아동들의 방학문화 생활을 풍부히 했습니다. 활동에서 사배구역 사업일꾼들은 매 학생들에게 전문 학용품을 발급하고 성장 메시지를 전달해 의식감과 교육 우위를 절실히 증강시켰습니다. 파출소 민경들은 여름철 안전 선전 강연을 전개해 안전 방어선을 튼튼히 구축했습니다. 과당은 안전 교육, 문체 생활, 홍색 교육, 수공 미육, 노동 실천, 친자 소통 등 다원화 수업을 설치해 학생들이 안전하고 충실하며 문명하고 즐거운 방학을 보내도록 인도하고 미성년자들의 종합 자질을 전방위적으로 향상시켜 조화롭고 따사로운 사회구역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용, 아나운서 진혜였습니다.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珲春人民방송국입니다뉴스입니다먼저오늘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珲春시에서는대러시아고역위치우세와정책혜택에의탁해킹크랩다국특색수산산업발전에힘을집중하는것으로동북아고급해산물집산의새고지를전력으로구축하고있습니다고중대학입시가마무리되면서여름방학관광소비시장이뜨겁게달아오르고있습니다아래상세한내용을들으시겠습니다珲春시는대러시아통상구의지리적우세와정책혜택에의탁해킹크랩다국특색수산산업발전에힘을집중하고있습니다지능승격전사슬배치정책지원을통해수산산업의질적향상과증효집군발전을추동해동북아고급해산물집산의새고지를전력으로구축하고있습니다珲春동북아신선해산물단지림시양식기지에들어서면지능림시양식장의맑고투명한물과항온항산화속에서신선하고통통한킹크랩들이활기차게움직이고있습니다천연해수양식은가장큰특색양점인데이중구조를통해원생태해수를저장하고러시아심해성장환경을정밀하게재현해킹크랩본연의신선하고달콤한맛을최대한보존하고있습니다이와함께지능감측시스템에의탁해전통적인조방형림시양식모식을벗어나수질염도온도등관건지표를전천후적으로관리함으로써양식의새로운단계에전면적으로진입했습니다지능림시양식에서전국유통에이르기까지珲春수산산업사슬은지속적으로연장되고보완되고있습니다현지기업인연변핫상어업수출입무역위원회사는전사슬운영우세에의탁해끊임없이투자를확대하고지능화표준화고급림시양식기지를구축함으로써전통수산양식의조방적이고비효율적인발전모식을철저히혁신했습니다산업의왕성한발전은효율적인행정봉사의지원을떠날수없습니다근일에珲春시에서는대러시아경제무역전연의우세에입각해킹크랩다국수산산업을종점특색산업으로육성해왔습니다신선수산물전용녹색통로를개통하고사전신고예약통관모식을시행했으며7곱하기24시간도착즉시검사체계를실행해킹크랩통관시간을 1.5 시간으로단축함으로써다국유통효율을대폭제고했습니다목전전시에는수산관련기업19개전문림시양식장915개가있으며림시양식장총면적은77,400평방미터총림시양식능력은2,830톤에달합니다이기초상에서산업도하기문화관광의심층융합도추동해특색해산물거리를구축하고앞은매장뒤는공장현장에서고르고즉석에서조리하는소비전경을형성해珲春다국수산특색명함장을지속적으로빛내고있습니다개를매개로삼고산업으로도시를발전시킵니다앞으로珲春시에서는통상구개방우세를확대하고수산업전산업사슬부대시설을보완하며산업이표준화지능화브랜드화

집군화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추동함으로써 동북아 다국 고급 수산물 집산 중심을 전력으로 구축하고 특색 산업의 질적 향상과 승격으로 현역 경제의 고품질 발전에 에너지를 부여할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고종 대학 입시가 마무리되면서 여름방학 관광 소비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훈천시 각 풍경구에서는 학생 군체에 초점을 맞추어 저렴한 가격과 혜민 정책으로 청년 소비 시장을 활성화하고 문화 관광 산업에 큰 발전을 이끌고 있습니다. 훈천 실크로드 발해 고진의 인기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고풍스러운 거리와 골목, 특색 있는 경관은 학생들이 사진 찍기에 특히 적합합니다. 민속 먹거리, 문화 창의 상품, 무형문화 유산 체험 프로그램은 가성비가 높아 학생들의 연구 학습 레저를 위한 인기 장소가 됐으며 몰입식 관광을 통해 발해 역사 문화와 변경도시 특유의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통산구 독특한 지리적 위치 우세에 의탁해 훈촌시 중로조 특색 상품 판매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러시아식 간식, 다국 장신구, 민속 수공예품 등은 가격이 부담 없고 디자인도 새로워 청소년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 여행 기념품과 선물을 구매하기 좋은 인기 장소로 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태풍 바위 외곽 환류 영향으로 훈촌시에는 연속 강한 강우 날씨가 나타나 지질재해 위험이 크게 증가됐습니다. 군중들의 생명 재산 안전을 전력으로 수호하고자 훈촌시 자연자원국 등 부문에서는 강우 전 점검, 강우 중 순찰, 강우 후 재점검, 폐쇄 순환 기지를 엄격히 시달하고 전구역 강우 후 잠재적 우한 복합 순찰을 조직 전개했습니다. 순찰 중 훈촌시 자연자원국 사업률꾼들은 태풍이 지나간 후 지질재해의 잠재적 우한 지점에 종시를 돌리고 주요 간선도로 연선 등 지질재해가 발생하기 쉬운 지역에 대해 그물식 순찰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산체 신규 균열이 존재하는지 비탈면에 락석이나 토사 이완 징후가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사해 도로 통행 상황이 양호하도록 확보했습니다. 훈촌시 지질재해 기술 예방 퇴치 지탱 단으로서 중국 건축재료 공업 지질 탐사 중심 결림 총대에서는 기술 보장 사업에 전력을 다하는 동시에 평범한 시민들에게 장마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으므로 조기경보 정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돌리고 재해 방지와 위험 회피 의식을 증강해 평안한 삶의 도전을 공동으로 수호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오늘의 과학보급 제시에서는 폭우가 닥쳤을 때 주의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폭우 예보를 가볍게 여기고 안일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지하실, 지하 주차장에 오래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물 웅덩이의 소용돌이 뚜껑이 없는 맨홀 구역에 가까이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무 밑이나 변압기 아래에서 비를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차량이 물에 잠긴 뒤차 안에서 그대로 구조를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깊은 물, 물이 범람한 구간을 무리하게 운전해 건너지 말아야 합니다. 폭우 중이나 폭우가 지난 뒤 산에 들어가거나 강변에서 캠핑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홍수 관련 소문을 함부로 퍼뜨리지 말고 위험이 해소되기 전 함부로 위험주택, 저지대 거주지로 돌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물에 잠긴 통전시설에 올라타거나 무모하게 물에 뛰어들어 사람을 구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훈촌시 하남가도 양광사배구역의 다채로운 여름방학 안전동반 즐거운 성장 예심위탁관리반이 그늘에 정식으로 개강했습니다. 이는 맞벌이와 관람 가정의 미성년자에 대한 여름방학 돌봄 난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해주고 소년 아동들의 방학문화 생활을 풍부히 했습니다. 활동에서 사배구역 사업일꾼들은 매 학생들에게 전문 학용품을 발급하고 성장 메시지를 전달해 의식감과 교육 우위를 절실히 증강시켰습니다. 파출소 민경들은 여름철 안전 선전 강연을 전개해 안전 방어선을 튼튼히 구축했습니다. 과당은 안전 교육, 문체 생활, 홍색 교육, 수공 미육, 노동 실천,
친자 소통 등 다원화 수업을 설치해 학생들이 안전하고 충실하며 문명하고 즐거운 방학을 보내도록 인도하고 미성년자들의 종합자질을 전방위적으로 향상시켜 조화롭고 따사로운 사회구역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용, 아나운서 진혜였습니다.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珲春人民방송국입니다뉴스입니다먼저오늘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연변조당위보석이며시당위석이시범구당삽위원회석인림소림이부분적향진전마을에진입해장마귀피해상황을조사연구감독지도했습니다珲春시경신진방천촌에서는놀이체험을전방위적으로향상시켜전력으로여름방학관광성수기를맞이하고있습니다아래상세한내용을들으시겠습니다7월17일조당위보석이며시당위석이시범구당삽위원회석인림소림이부분적향진전마을에진입해장마귀피해상황에대해조사연구감독지도를진행했습니다그는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홍수방지와재해구조사업에관한습금평청석의중요지시정신을깊이있게관찰하고성조당위의포치요구를참답게시달하며인민지상주의생명지상주의를견제하고홍수방지와재해구조재해후회복등각항사업을전력으로잘틀어지며피해주민들의기본생활을보장하고재해로인한손실을최대한낮추어실제적인효과로군중들의기대에부응해야합니다그늘의강우의영향으로珲春시의농작물및기초시설이부분적으로파손됐습니다림소림은선으로밀강향영안진삼가자만족향반석진경신진에서농작물피해수해기초시설등지점을현지에서살펴보고근한시기사업전개상황을상세히요해했습니다림소림은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전구역피해상황을빠짐없이철저히조사확인하고농작물의피해면적을정밀하게파악하며농업생산회복사업을착실히잘하고농업보험배상청구를다그쳐추진해군중들의경제손실을절실히경감해야합니다수해도로제방호안등기초시설을다그쳐복구하고침수제거진흙제거위험구간보강등사업을질서있게전개하며피해주민들의림시안치생활필수품공급보장및의료위생봉사를총괄적으로계획해군중들이하루빨리정상적인생산생활질서를회복하도록확보해야합니다감시측정조기경보와위험연구판단을강화하고지질재해가쉽게발생하는지점저지대등동점부위를긴밀히토로지며위험우환을제때조사처리해각종2차재해가발생하는것을엄격히방지해야합니다사업책임을단단히다지고후속강우상황의변화를지속적으로조시하며24시간전문인원당직과지도인솔제도를엄격히집행하고홍수방지긴급구조군중대피등응급대비책을가일층보완해극단적인날씨돌발적인위험상황의응급처리능력을부단히향상시켜야합니다다음소식입니다연일동방제일천으로불리는珲春시경신진방천촌의문화관광상가들이잇따라시설승격봉사최적화를진행하며전방위적으로놀이체험을향상시켜여름방학관광성수기방문객을전력으로맞이하고있습니다한여름을맞은방천촌은푸른녹음으로가득하고맑은물이넘실거립니다흰벽과검은기와의조선족전통가옥이푸른하늘과맑은물과어우러져아름다운풍경을이루며변경향촌특유의청신한풍모를보여줍니다이곳을거닐다보면관광객들의가장큰관심을끄는것은갈매기와가까이교감하는체험으로변경도시만의독특한생태의매력을몰입식으로느낄수있습니다문화관광열기가계속높아지면서방천촌의민박각종특색상가특산품판매점들은기회를다잡고환경개선봉사교육상품비축등여러방면에서준비를강화하며관광객체험을전면적으로향상시키면서관광객들이안심하고먹고편안하게머물며마음껏즐길수있도록힘쓰고있습니다그늘의방천촌은당건설로흥변부민을이끄는것을견제하면서한눈에삼국을바라보는독특한지리적위치우세와조선족민속문화의저력에의탁해생태관광갈매기관람인증샷민속체험특색소비를하나로결합한향촌관광발전의새로운길을걸어가고있습니다 본방송국소식입니다그날의훈촌시제5소학교당지부서기며교장인김려홍이전주우수공산당원칭호를수여받았습니다그녀는평범한수호로공산당원의선봉바탕색을더욱빛냈고실제행동으로새시대인민교원의책임과사명을해석했습니다한여름훈촌시제5소학교에들어서면곳곳에서활기찬생동감이넘쳐납니다교정예술절이곧거행되는가운데분주한준비현장에서김여홍은전과정을직접챙기며바쁘게뛰어다니면서공연리허설과무대설치등각종세부사항을꼼꼼히살폈습니다교직에몸담아온32년간이러한수호와실제적인사업전개는이미그녀의일상으로됐습니다단일내김려홍은상시적으로수업을참관하는것을꾸준히실천해왔으며교수의문제점에착안해3더하기5더하기 n 집단수업준비모식을새롭게추진하고정경고수 AI 과당진단등새로운교수연구방식을적극보급했습니다전통적인교수한계를타파하고직접선수경력교원들에게디지털교수도구활용법을지도했으며청년조원들을조직해우수과당을함께다듬고교수난제를효과적으로해결하면서과당효율과교수질을안정적으로제고시켰습니다또학생들의성격과생활습관등성장현황에결부해김려홍은고전아침량독과체육선택수업이동식운영모식을새롭게추진했습니다그녀는앞장서고전을함께량독하며사생조언의참여를이끌었고체육과정을세분화해학생들의서로다른흥미와듣기에맞게운영했습니다이러한일련의조치는학생들의입문소양을기르고체력과의지를단련하는데효과를거두었으며내성적이고소심한아이들이자신을극복하고자신감있게성장하도록했습니다청춘의시절에서교단에깊이뿌리내리기까지김려홍은시정높은기준으로자신을엄격히요구하며인재를키우는초심을지키고과당개혁을깊이추진하며교원역량강화에힘을모았습니다또한학교와가정의공동교육에도정성을기울여선으로전국전경교육시범학교길림성디지털시범학교전국축구특색학교와전국핸드볼특색학교로선정됐습니다다음한여름훈촌시마천자향남산촌에위치한훈촌모란원의백합꽃이성화기를맞이했습니다수만그루의백합꽃이연이어피어나아름답고낭만적인전원화폭을그려냈으며대량의시민과관광객들이명성을듣고방문해한여름꽃바다의아름다운경치를만끽하고있습니다훈촌모란원백합꽃밭에들어서면가지각색의백합꽃이들쭉날쭉배열됐는데우아한흰색화사한노랑색불꽃처럼붉은꽃들이들판을가득메웠고산들바람에실려은은하고달콤한꽃향기가먼산과들판과어우러져정취를더해줬습니다단지내에는꽃감상산책로가건설됐는데여러주제의꽃밭으로나뉘어관람객들이몰입식으로조는꽃감상을할수있도록했습니다7월중순부터8월초까지가장좋은관람기간으로매일많은시민과관광객들이이곳에찾아와관람하고있습니다다음오늘의과학보급제시에서는장마기에집에머물때주의해야할사항에대해서알아보겠습니다폭우의홍색경보를받으면가능한집에서외출하지말아야합니다저층에거주하면미리모래주머니물막이반을준비하고집에손전등식수호각등응급물자를준비하며높은곳에놓아야합니다빗물이역류해집으로들어오면즉시실내전원을차단하고가스밸브를닫으며재물에미련을두지말고신속히건물고층옥상으로대피하며절대지하실창고에들어가지말아야합니다벽체군열벽면에흙이떨어지고전봇대가기울어지는등위험한상황을조시하고노후위험건물저지대주택에머물지말아야합니다대피통지를받으면즉시지시에따라질서있게대피해야합니다폭우시지하주차장지하철통로민방공지하실에서멀리떨어져야합니다빗물이빠르게역류할위험이큽니다일단침수되면엘리베이터이용을금지하고비상계단을따라빠른속도로높은곳으로대피해야합니다이상뉴스를마칩니다편집의김용 아나운서진혜였습니다
2: 안녕하십니까서서절기에들어서면땡볕더위와비소식이번갈아나타나기도하는데요이런날씨에는위장도질병이나감기에걸리기쉬운만큼현명한옷차림으로건강관리철저히하셔야겠고요비오는날우산챙기기땡볕더위의자외선차단등수칙항상염두에두시는것도좋겠죠이래저래날씨때문에걱정인데요이럴때할수록기상정보에귀기울이시는것도잊지마시기바랍니다아래상세한날씨알려드리겠습니다
3: 군춘최저기온은19도최고기온은27도춘화최저기온은15도최고기온은28도하담은최저기온은17도최고기온은28도양포최저기온은19도최고기온은27도마천자최저기온은19도최고기온은27도경신최저기온은20도최고기온은28도반석최저기온은18도최고기온은28도삼가사최저기온은19도최고기온은28도영안최저기온은20도최고기온은29도밀강최저기온은17도최고기온은29도방천최저기온은22도최고기온은26도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珲春人民방송국입니다뉴스입니다먼저오늘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연변조당위보석이며시당위석이시범구당삽위원회석인림소림이부분적향진전마을에진입해장마귀피해상황을조사연구감독지도했습니다珲春시경신진방천촌에서는놀이체험을전방위적으로향상시켜전력으로여름방학관광성수기를맞이하고있습니다아래상세한내용을들으시겠습니다7월17일조당위보석이며시당위석이시범구당삽위원회석인림소림이부분적향진전마을에진입해장마귀피해상황에대해조사연구감독지도를진행했습니다그는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홍수방지와재해구조사업에관한습금평청석의중요지시정신을깊이있게관찰하고성조당의포치요구를참답게시달하며인민지상주의생명지상주의를견제하고홍수방지와재해구조재해후회복등각항사업을전력으로잘틀어지며피해주민들의기본생활을보장하고재해로인한손실을최대한낮추어실제적인효과로군중들의기대에부응해야합니다그늘의강우의영향으로혼촌시의농작물및기초시설이부분적으로파손됐습니다림소림은선으로밀강향영안진삼가자만족향반석진경신진에서농작물피해수해기초시설등지점을현지에서살펴보고근안시기사업전개상황을상세히요해했습니다림소림은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전구역피해상황을빠짐없이철저히조사확인하고농작물의피해면적을정밀하게파악하며농업생산회복사업을착실히잘하고농업보험배상청구를다그쳐추진해군중들의경제손실을절실히경감해야합니다수해도로제방호안등기초시설을다그쳐복구하고침수제거진흙제거위험구간보강등사업을질서있게전개하며피해주민들의임시안치생활필수품공급보장및의료위생봉사를총괄적으로계획해군중들이하루빨리정상적인생산생활질서를회복하도록확보해야합니다감시측정조기경보와위험연구판단을강화하고지질재해가쉽게발생하는지점저지대등동점부위를긴밀히토로지며위험오환을제때조사처리해각종2차재해가발생하는것을엄격히방지해야합니다사업책임을단단히다지고후속강우상황의변화를지속적으로조시하며24시간전문인원당직과지도인솔제도를엄격히집행하고홍수방지긴급구조군중대피등응급대비책을가일층보완해극단적인날씨돌발적인위험상황의응급처리능력을부단히향상시켜야합니다다음소식입니다연일동방제일천으로불리는혼촌시경신진방천촌의문화관광상가들이잇따라시설승격봉사최적화를진행하며전방위적으로놀이체험을향상시켜여름방학관광성수기방문객을전력으로맞이하고있습니다한여름을맞은방천촌은푸른녹음으로